나 김웅팀은 과연 알고만 안 나가? 로비 요도 열점에 갈라서 방치야 이간다고 운 옆에 갈라 구멍이지 일랑 베이 어 이따가 못 받겠다 베이 그냥 와디 꼴다 베이 오이 와디 꼴다 어 말로만다가 아니 뭐 미리 꽝 구역은 혹방 리모스케 마우원 먹어라 구라이 살거든 리마미 아니 리마미 밖에 내간다 Oh god, I'm going to back. I'm going to get more.